마마 왔으라니 우여 왔으라니 아야메사 하자 이나미 어벨로 아야메사 하자 우여 왔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여 왔으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여 왔으라니 왔냐 왠냐니 바타테비콰 아파리와 우이엔 워보우이 누워스 세우니 베비에이 Hey, where you're sitting?